나시망 루카스 마락니 기트랑코 그나수와하 나오도 층가 나시망나 레스토본 상마니 기트랑코 가마탄겐 기트랑아롱잉아 구알족마 아루 나안앙 카사

나 시망나 에핀 마락 아르니 돌니 크나 토비 에이 솔라릉 마텔레니랑 코가 마땅하하 먹으면 프로그램 코 다옥 당스카나만 겐 소마이 다오 도 콜라치 바지옹하하 아르 다오 레디오 시리얼 프로그램오 발람 상마니 세리징 아르왈 잔니 골포 박스 쿠 바코 크나 소나만 겐

0: 북방학회 야망한테
1: 이사만 미비하다 나 나무 민원이야 가나 딱단
2: 마이너리 바둑과 마대꿈 컴니까시 부족 남이 아마 안개장
0: 4등 아래 동파자 한 신발도 파이나 네 지붕 지나 남한 갓난 지방에 칭하지 인디인디 누남 축구 그런 날이 바자
2: 마마 얀 얀아 손이고
0: 녹는 지나리 바보
2: 뭐 응아름 남디고
1: 마 응아름 미니

0: 노래 안 부르?
1: 나라라 자나라라 사정대 아이영 원팀을 냉탁챙에서 얼마 사람보다 나무 냉탁구나 정하라 이게 능한데
2: 노래 주디야 바로 응하자
3: 다우대한 지나라 응하자 아하 아가나니 카타랑 동구잉아
2: 기르진
3: 다우대 낙니
2: 마그바 파그바
3: 부침마 부디 폭마하
2: 나시망한 알도마 탕이 부침마 부디 파코
3: 먹금을짬이 잘랐고
2: 카타랑 대여산
3: 아이리 톡나하
2: 기르냐를 탄탄을 아마오
1: 시상 찍어봤나 나라 와찹닥고
4: 아치랑든 녹만이 와찹 가이도나고 주일 알게 나가디
1: 나 녹만 녹한테 미망가나 사람들이 연연이
4: 틀라마 틀라 무지 낫게 보네 연연이 보불 방비야
1: 안치네 레야 묵한치 만디 농하콘 만케 갓나 만그노
4: 지나비 아마 와 사이겐
2: 탄탄 고치랑 박차 보불 등가 합치쇼